0: 속에 쌓여가. 예수 속에 쌓여가. 예수 속에.
1: 얘는 말과 같이 좁을 수 있을지.
0: 예수 속에 쌓여가.
1: 예수 속에 쌓여가. 생각하는 인정과 다수여 주 속에 쌓여가.
0: 속에 쌓여가. 속에 쌓여가.
1: 내 가슴에 가슴으로.